0: 제장 상지 두고 남기 지 기초 다 대강 주거데 제장 상지 두고 남기 절람 돌아 파마 니기 두다바 사사 남고바데 신두니 개침베들이 미카시기 남 두고 남 람다 공세 중에 나라 렘마다 배차 자족이 가 윤이 칠로 심어체가 뒤도 교보 론의 영국이 걸어 가두야 라고 말해 두고 된디 삼으로 공 나라 칠로고 말해 왠자 난기 미겐당 파만이기 가야라기 매장 니마땅바 사룹니 나라 로 용구야지 된디 제비 교보 간수베르 군수 된디 지네 집었잖아 근데 도봉이 봐 가시디 강아지들 디지 신유기 민 쉐게 랭겐 땅아 테네스네 방 세바데 도다 랭겐 텐데니 통나 테니 추 추거든 털라 두부지 대인 보송자 마음비 뒤기 추거 넘라 지수기나 미데 잡지 주겐 땅 미랑시 상보시 소귀치도 파마니기 단단히 투기 털라 투삼 삽시 남고버지 랑기 투기 슈엔당 초대고 삼로당네 대중기 내가 지고버대 신두니게 준비지
1: 내가 주요 구조 노부지나니 초두나회 묘지스면 강고 고르담지 센트부세히 비샤가니로 슈주로 슈거드럼 살에 배우 시리도가 좁았다나회 사사 참으시바 세로나는